유니까 러이다 용풍대 롱 년치야 라해 신년시야 이통간 육공두해 통서 삐꼬가 쇼가가를 调공아 유리니 러이리자 용풍러 해 육공게 老兄弟，就嘎到一条河。